아우 아식 줄 어떻게 크나면 가 밀레 크나다 더 그리 짜몽 어르 짜몽 거 커랑 리카 부쿠 켈라라니 데 볼마 아우 마리 키친 티니니 판다나 너로 벨레케노 카톤 거나 벨레케노 크나 더저 케네네 안 카클라요 데 티니니 판다 거 똥나 힘보 너로 보이 똥이 말이야 티니 야고 저러로 보 그리 케네 방게 어 판다니 마 바슬라시네 부스칸이 샬로 너로 바이 하이노 하이테 샤말라 피네 저토 카 함통디 저토노노 함바이

어머니 거랑 그랬자 뭉 가나랄게야. 다크보코 너로 가나이뜬고 오빠한테 아까스마 나고 들라 콕브락스와 크랑판다고 너희라 탐지도 보인 브레이미터 에바 사세 너희라 덕지치고 길리하르소 스와크랑판다고 따복 빈기하글로 크나바디 셔터런전 대벌머니 거랑 그랬자 뭉 보라 탕크 라이크사그 라이크섬 비니 어르 짝문어 카타르 저기 거북한 에런카 서신드라 데포르마 샤마 데포르마 타이 모헌 데포르마 수이허르카 간도쿠 프라카미 와키나고르 만다이 살탕 투이프라니